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1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
0: bien patient.
1: Au revoir, je suis mélangé.
2: Kedileri severim.
3: Gelecek hatıralarımızda.
2: Yüksekten korkuyorum. Barışı umuyorum. Yalnız kalmaktan keyif alıyorum. Hasta olmaktan korkuyorum.
3: Gelecek eskisi gibi değil.
2: Berlin'e geri dönmeyi sabırsızlıkla bekliyorum.
3: Geçmiş şimdi gelecek.
2: İnsanlara güveniyorum. Ölümden korkuyorum.
4: İnsanın maçımını Hasan'la 생활할 수 있을까?
5: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.
6: 나는 지금 어떤
7: 미래에서 갈수
5: 있을 있는 것만
7: 미래의
5: 미래가
7: 보려고
5: 얼마만큼 근데 가끔 미래가 느껴질 때가
8: 갑자기 깨달았는데
9: 그래도 며칠 전에
8: 다이아에서
9: 마침 중국에서 방문자가
8: 지금
9: 한 넘어가는 사실 나는
10: 이제 하게 됐는데
9: 과거에 대해서
10: 저는 아주
8: 명확하게 경찰이 극복하는 것을
10: 그분 여성들을 위한 자각제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
11: 계속해서 미래의
8: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
10: 그분이 이제 생각을 끄집어 내 주셨긴 한데 원래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게 더 굳어진 거죠. 그래서 회사들에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라는 저의 미래에 대한 좀 짧은 단상을 얘기해 봤습니다.
12: I really like to be able to see my grandma again. I'd like to show her what I've been up to in the past months. Because I don't know how long I will be able to do this. I don't know.

0: The great artist of tomorrow will go underground.
1: 불확실성.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? 이것은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려운 질문이다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이